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는 시상식에서 단언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날 일하게 했다. 고맙다. 오늘 내가 상을 받은 것은 내가 일한 결과이다. 아하, 그러고 보면 엄마를 일하게 한 것이 자식이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부모들에게는 자식은 삶의 원동력이었고 보람이었다는 것을 윤여정 배우가 실증해 주었다. 아내가 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온 세상을 독차지한 듯했다. 허나 일거리가 하나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갑자기 부모로서의 소임을 알게 되기에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식은 부모가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다. 부모들이 더 나은 세상에 내세워주기를 바랐다. 힘들고 지치면서도 달갑게 자식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일거리라면 사랑이란 말도 필요가 없다. 부모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곁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저 말없이 일생을 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란 물음에 아마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는 답이 정답일 것이다. 나도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왔다. 그럼 자식이 자립한 후에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나의 답은 자식한테 신경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 위에 떨어져. 지난 11월에 어느 날 지인들과 화가촌에 가을 소풍을 갔다가 명화가 그려져 있는 쿠션 하나를 모셔왔다. 바로 월러의 이삭 주는 여인들이라는 명화로 된 쿠션인데 안정감 있는 구도나 가을에 맞는 차분한 분위기가 왠지 정감이 느껴져 무작정 모셔온 것이다. 집에 돌아와 그 쿠션을 꺼내놓고 보면 볼수록 따스함이 온몸에 전해오며 애착이 간다. 세계 명화들로 만들어진 20여 개 쿠션 중에 유독 이 쿠션에 애정이 간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명화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밀 이삭을 주는 새 농촌 안악의 고된 노동이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19세기 사실주의 대표작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농민의 노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 그리고 자연에 대한 서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개를 수긋하고 이삭을 주는 장면인지라 얼굴 표정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 되는 어쩌면 평범한 그림으로 치부해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명화로 남을까는 의문보다는 그 온화한 분위기의 그림에서 왠지 자꾸 그 밀 이삭의 눈길이 가진다. 거기서 당금이라도 밀알이 튀어 올라올 것만 같다. 순간 친정 아버지께서 생전에 보시다 남겨놓은 한 알의 밀이 땅 위에 떨어져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 5년 사이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시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조조해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난 3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떴을 때의 그 슬픔과 막막함이란 옛 7살 적 집에 들어섰을 때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 같은 것으로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중압감이 온몸을 엄습해왔다. 50이 넘어 고아로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해주신 부모님이 이제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 안 계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일상에 쫓겨 바삐 돌아치다가도 내 일거수일 투족에서 저도 모르게 부모님의 습관적인 어투나 제스 추어가 나올 때면 그 어쩔 수 없는 핏줄이라는 것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모습에서 불가항력적인 유전의 힘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위를 휘둘러보면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안 계시지만 또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싶다. 내 어릴 적 인상 속의 부모님을 돌이켜보면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유명한 교사였지만 가정생활에서는 결코 인꼬부부상이 아니었다. 문화대 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역사 시기를 거치면서 쪽하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투쟁하고 뒷조사를 하면서 인성을 짓밟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도 없이 곤욕을 치르다 보니 신경들이 팽팽해져 있었던 탓일까. 고정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아버지의 진지함은 때로는 괴벽함으로 번져 엄마의 불만이 항시 뒤따랐고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엄마의 령활성은 때로는 가식적으로 비치기까지 하여 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여인상이 아니었던 듯 싶다. 1970년대 초반 때는 문화대 혁명 후기 교육혁명을 기세충천하게 하던 때라 매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 맞다.

어린애가 9살 어린 때부터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으며 어린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였다. 농촌 생산대대 지부석이가 학교에 들어와 쥐락펴락하면서 지식인들을 고린내나는 아홉째로 치부하며 비판하는 연대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전쟁을 치르듯이 후닥닥 밥을 지어 먹고는 학교로 달려가며 몸과 마음을 전부 학교에 바치다시피 했다. 집에 망치 하나 제대로 없고 집안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많아도 바로바로 손대고 고칠 줄 모르는 아버지. 어쩌다 엄마가 아파서 드러누워도 살뜰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아버지에게 엄마는 늘 불만이었다. 동정심 강한 엄마가 학생들을 집에 곧잘 데려오곤 했는데 집문에 발을 들여놓다가도 근엄한 표정의 아버지가 옷방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도로 나가곤 하여 아버지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이름나기도 했다. 역시 아버지의 눈에도 근현대 흔치 않은 대학 졸업생이라고 자존심 강하고 누구한테 쉽게 굽어들 줄 모르는 엄마가 탐탁치 않았던지 적하면 두 분의 부르튼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곧 말다툼으로 번지며 집안이 부산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싸운 이튿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아버지에게 슬그머니 미숫가루를 풀어 건네주고 때로는 달걀 지짐까지 건네준다는 사실이었다. 미숫가루는 아버지 몸보신용으로 매일 해드리는 거라 그렇다치고 그 당시 고급 요리나 다름없는 달걀 지짐까지 우리 몰래 해드는 것에는 어린 마음으로 도통 리해가 가지 않았다. 이미 달걀 지짐의 고소한 냄새가 온 방을 진동함에도 먹을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은 형벌에 가까웠다.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대학 시절 자유연애로 불타는 사랑을 했다는 두 분이 아니던가. 그런데 정작 어린 내 눈에 비친 것은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싸우는 모습뿐인지라 그 사랑 방식에 의문이 가면서 그런 부모님이 창피하고 싫었다. 그럼에도 그런 전투적인 생활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됐고 그래서 그런 부산한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고 싶었다. 지난해인가 소학교 동창을 만나 옛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동창이 언젠가 자기 엄마한테 젊었을 때 아버지와 왜 그렇게 자주 싸웠는가 물었더니 달라는 걸 주지 않아서 그랬지라고 하시더라는 것이다. 순간 푹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으나 한바탕 웃고 나서 생각해보니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 여느 집 부모들도 그때는 다 그렇게 다투면서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특수한 연대에 가정에서까지 투쟁 멘트를 날리며 투닥거리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편 리해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그 세대분들의 사랑 방식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었다.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의 전투적인 생활도 정년 퇴직과 함께 종지부를 찍으며 편안하게 요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덧 로년을 맞이하면서 흰 머리가 늘어가며 서서히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출가 외인이기도 한 이 딸이 음력설이 되어도 고향에 돌아가 설을 함께 못 쐰다고 전화를 드리면 우리 집 설 분위기는 북빙양이다 라고 하시던 힘 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정년 퇴직 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엄마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스스로를 낮추며 률동 작품을 창작하는 등 여러 가지로 헌신하였던 고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권사로 거듭나셨고 아버지는 낚시질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한편 글을 쓰고 수필집도 여러 권 펴내면서 용서와 관용의 미덕을 깨치며 지난 세월의 모든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는 모습이었다. 그런 두 분의 건강이 염려되어 북경으로 모셔와 가까이에서 보살피게 되는데 연세가 들수록 병약해짐과 함께 보호심리를 자극하는 어린애처럼 나약해져가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안쓰러워 옛날의 모든 원망과 불만 같은 것들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며 다만 내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애를 돌보는 심정으로 두 분을 보살펴갔다. 그날 첫 번째 뇌출혈로 입원하고 수술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서 아버지가 하루 동안 드실 밥을 다 지어놓고 총총히 집을 나서는 나에게 네 그래 가겠니? 라고 하시며 한없는 미련이 담긴 눈길로 작별 인사를 하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로부터 보름 뒤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그래서 힘없고 약한 어린애의 부모를 향한 눈빛과 비슷한 그 애잔한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역시 두 번의 뇌졸중으로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어머니가 교회에서 성탄절 공연 준비로 바삐 돌아치다가 또다시 쓰러

하시며 입원한 지 9일 만에 운명하실 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절창에 가까운 한 줄기 눈물로 유언을 대신하고 말았고 자식들의 효도도 그것으로 동강나고 말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어느 60대 너 부부의 이야기라는 김광석의 절절한 노래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고막을 진동하며 가슴을 긁어내린다. 따지고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인생. 16년간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때로는 지겨운 듯 아버지에 대한 푸념을 멈추지 않으셨던 엄마. 그래서 어느 날 글을 쓰시다가 갑작스레 떠나가신 아버지에 대해 별로 그리워할 것 같지 않던 엄마도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네라. 대단한 분이야. 라는 말만 곱씹더니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초연히 떠나가셨다. 어머니의 이수기가 다가오는 이쯤 이 노래를 들으니 평범한 듯 하나 존재감 있게 살다 가신 부모님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른다. 크리스마스라고 거리는 요란하게 성장을 떨쳐입는데 내 눈에서는 그리움이 눈물되어 하염없이 흐른다. 소학교를 다니던 어느 겨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새도록 손바느질로 지은 핑크빛 솜저고리를 나에게 안겨주며 환히 웃으시던 젊은 날 엄마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눈물이 흐른다. 아무리 그리워한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부모님. 아무리 후회한들 살아계실 때 못한 효도를 다시 미봉할 수는 없는 노릇. 제 아무리 부모님의 젊은 날을 두고 왈가왈부해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꼿꼿한 선비형의 멋진 아버지. 유머와 카리스마와 동정심과 가창력을 두루 겸비한 어머니를 골고루 담은 나는 엄연한 내 아버지와 엄마의 딸인 것을. 그리고 발자걸음의 느릿느릿한 말투, 스스로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결함들까지 다 그대로 빼닮은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아버지와 엄마의 딸인 것을 오해하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엄마가 읽던 책의 한 구절이 귓전에 맴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용서가 곧 사랑이라고 하시며 세 권의 수필집으로 남으신 아버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연 준비로 바삐 돌며 십여 편의 률동 작품으로 남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작품을 읽고 보내온 독자들의 진정어린 편지에서 어머니의 룰동 작품을 공연하는 춤사위에서 미랄이며 미랄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해본다. 희생과 헌신, 용서와 배품의 의미를 두루 깨친 듯하여 결코 슬프지만 않은 날들이다. 저기 이삭 주는 여인들 명화 쿠션을 다시 바라보니 오늘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쿠션으로 다가와 마음이 유난히 따스해 난다.

0: 그대로 전해져서 읽는 사람도 웃는 얼굴이 되고 하나둘 미소 짓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주위가 활짝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1: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록 한 줄의 짧은 답글이라도 고운 글로 마음을 전하며 읽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네, 그래도 마음씨가 있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0: 뒤초록입니다.
1: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커피 한 잔.

0: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사포닌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에 사포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들의 효능과 섭취 방법,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먼저 인삼. 인삼에 포함된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인삼은 백혈구의 활성화와 면역세포의 증식을 도와 체내 방어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인삼차, 인삼 추출물,

0: 홍삼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숙한 것으로 사포닌 함량이 더 높아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홍삼은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홍삼액, 홍삼 캡슐, 홍삼 스틱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더덕. 더덕에도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항염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덕은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구이, 무침, 차 등 다양한 요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마입니다. 마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기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는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즙으로 내어 먹을 수 있습니다.
0: 콩이나 팥과 같은 콩과 식물. 콩류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콩, 두부, 콩국수,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감초입니다. 감초의 사포닌 성분은 항염,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섭취 방법은 감초차, 감초를 포함한 종약제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시래기. 시래기에도 사포닌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래기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섭취 방법은 시래기나물, 국, 반찬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포닌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했던 탈모가 최근 들어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탈모의 주범은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호르몬의 변화,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두피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하면 누구나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모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8가지를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물입니다. 탈모가 생겨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혈액과 수분이 두피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모발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루 수분 섭취량이 달라지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루 2리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두 번째, 호두. 호두는 두뇌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탈모 예방에도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호두는 혈액순환을 돕고 동시에 모발을 검게 합니다.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모발에 영양분을 전해주고 비타민 F라 불리우는 리놀레인산이 풍부해 검은 머리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호두를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 새치가 줄고 연기 나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탈모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검은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은 콩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며 시스테인과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어 두피의 혈액 순환과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0: 이외에도 검은 곡물은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 케라틴이 많이 함유된 검은 깨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번째로 연어입니다. 다양한 효능을 지닌 연어는 탈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연어는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테인 성분이 풍부하므로 두피 모근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B12와 철분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쾌적한 두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두피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풍부해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0: 다섯 번째는 잡곡입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흰쌀밥만 먹기보다 검은 콩이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좋은 검은 콩은 물론이고 다양한 잡곡은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조와 수수에 함유된 구리와 아연은 모낭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에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타이로신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검은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1: 여섯 번째로 달걀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음식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중 달걀은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에 함유된 바이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검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 흰머리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 속 레시틴은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풍부한 모발 또는 빠르게 모발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달걀을 우존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탈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머리카락의 컨디셔너 역할을 해줘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나게 해줍니다. 또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철분이 풍부해 탈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마지막으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탈모 방지는 물론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모발과 모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 비타민 E, 바이오틴이 풍부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역국을 먹으면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0: 사춘기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12살부터 18살까지의 피지선 분비 유지가 왕성하고 휴식 습관 등 문제가 유지 분비를 더 한층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휴식 습관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도 여드름 피부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양배추. 변비 해소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양배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비타민 C와 무기질은 피부를 매끄럽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보습 효과가 있어 여드름 염증을 치료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더불어 양배추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요황 성분은 여드름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0: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추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항산화제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합니다.
1: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피지 조절 기능이 뛰어나 천연 팩으로 많이 사용하는 토마토는 비타민 A, 비타민 E가 풍부해 지성 피부와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보습 능력이 탁월해 환절기 메마른 피부를 보호하고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제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칼륨, 철분,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A와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는 기미와 잡티 그리고 여드름을 예방해줍니다. 더불어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1: 다섯 번째로 도라지입니다. 여드름 하면 번들번들한 피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도라지는 피부 세포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지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섬유질과 칼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여드름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특히 도라지 뿌리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체내에 나쁜 피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도라지 달인 물로 세수를 하거나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울긋불긋한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